암튼 하나면 어떻게 했으면 어디 하나면 그래 사지고 원하고 사랑을 돌리면 뭐냐면 봐야 하그리 밀어고 소설 간에 리자마에 같이 내가 돌아있으면 삼아가요나 리간에 리자마에 같이 내가 돌아있으면 삼아가요나 아니 왜 하실이 왔다 위기자지나 하실이 왔다 위기자지나 아 이게 저 잘하고 여기 있는 게 무척 비중한 프랭키 발리 시즌 December 1963 프랭키 발리